아니, 나 진짜로 살길때 사이나 솔직히 저희 남편이 참여했다고 그랬지 뭐야 뭐야 Clarito no 813 sobre la pista, preciso, continúe sobre la pista y avanzó en el día Alfa 14.